0: 哦，原来你爸爸是牧师嚟嘅，唔怪之你咁多道理讲啦，
1: 唔怪之得靓得嚟又咁脱俗、咁清纯、咁秀丽啦。
2: 多谢你嘅赞美，不过外在嘅美真系好短暂嘅啫。
1: 但系好多人想有呢种短暂都冇咧。
2: 其实内在美先最重要，你唔好以貌取人啦。
1: 我冇啊，嚟。
0: 咁你就唔使惊佢会嫌你唔够靓仔咧？我几时惊过啊？
2: 我惊。
0: 啊？你惊咩啊？
2: 我惊迟到啊！依家几点啊？
0: 哦，哎呀，你唔使惊啊，已经过咗钟啦。
2: 吓？
1: 嘿，惊咩啫？咁大个波士喺度，
0: 今日就当系奉旨啦。不过平时咧就唔好啦。
2: 系。